0: 조금씩한 와가 있나 봤기 때문에 엔드를 주면 와요. 아마 수요는 뭐 빨리 공부하자 오면 뭐 이제 오면 가면 오면 가요. 아니야 뭐 할지 맞아 어디 가지 가 말이야 뭐 아마 바라지 아빠 가서 보자 사고 있어 잡아 하면 아니야 마오
1: 딩기무가
0: Dinga,
1: Dinga,
0: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, Dinga